0: 이제 아니면 오이야 노래도 가자 엄마
1: The voice for your community. The voice of the city. CJMR 1320.